0: 합니다.
1: 군생운다 타마시 윈즈가 이말죠 심에서 투만이요
2: 이거요?
3: 우리 이런 컨데스 암냅시라가 마셔야
4: 된다 오르샤바츠 오트샤바츠다 바라스케우스
1: 오크로 사라이야 사기쉐는 캠사고 다스로 봅쉘베네
4: 사가모세프세
5: 메레 아스베르치드 아스베마틀레비 체인모건 일 시스템아 코마라리 벤전의 방모 이거네
6: 사게 짜고 보셔리 다이스베네 사시
4: 이노마니 트레나 부르세
1: 아미네다 트레나